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과 건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설매입니다. 일상 건강 관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단 조절에 중점을 두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 옷차림에서의 건강 관리 세부 사항은 종종 간과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양말의 선택과 착용은 건강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남중의학대학 제2림상의학원 중의양생교연실 주임 려폐화는 한 컬레의 부적절한 양말, 특히 양말목이 너무 조이는 디자인은 발목 경락을 손상시키고 기혈을 차단해 많은 건강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발목은 인체 하지 기혈순환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의 혈액은 말초에서 심장으로 원활하게 역류돼야 합니다. 너무 조이는 양말을 오래 신으면 하지의 혈액순환을 직접적으로 방해해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혈이 계속 쌓이면 종아리와 발목의 통증, 부종, 저림 등 불편한 증상이 서서히 악화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외력 압박으로 인한 기혈 정체로 중의학에서 말하는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통하지 않으면 붓는 현상입니다. 양말목이 지나치게 조이면 발목이라는 온몸 경락의 교통 중추를 통해 온몸의 기혈 운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12경맥 중 중요한 족삼 음경과 족삼 양경은 모두 다리 부위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족태음 비경, 족궐음 간경, 족소음 신경 세 가지 중요한 경락이 만나는 삼음교혈과 신경핵혈인 태계혈은 모두 발목 주변에 있습니다. 발목 부분의 경락과 경혈이 장기간 압박을 받으면 기혈이 내장으로 전달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해 경맥 정지와 관련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족삼양 담경 하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현기증, 이명, 상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족태음비경 승청 기능이 손상되면 팔다리에 힘이 없고 식사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통통 붓는 발, 발 건강은 대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발은 우리 몸의 2%밖에 되지 않지만 나머지 98%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체중의 1.5배에 해당하는 무게를 견딥니다. 또한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발은 늘 양말이나 신발에 감춰져 있다 보니 소홀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방치하는 경우도 많죠. 발 건강이 나빠져 걷는 자세가 이상해지면 다른 관절이나 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동량 부족으로 심장이나 폐 기능에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발을 자주 들여다보고 상태를 잘 점검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발이 붓고 아프다면 그 원인을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발이 붓고 아프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에 나타나는 건강 이상 신호와 발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대처 방법들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발이 통통 붓고 아픈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가끔 얼굴, 손, 발 등이 통통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시간 비행을 했다거나 오랫동안 서 있을 때 이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부 여성은 생리 때에 이 같은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죠. 대체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붓기가 빠지지만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체내 단백질이 부족하다거나 신부전, 신장질환, 간질환 등이 있을 때 부종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신장 기능이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이 있으면 신장이 혈액에서 노폐물을 여과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에 필요 이상의 나트륨이 남아있게 되고 우리 몸은 물을 붙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중력의 힘 때문에 물이 아래로 내려가면 주로 발과 발목이 붓게 됩니다. 신부전도 발목을 붓게 하는데요. 심장 기능이 떨어져도 혈액이 흐르지 못한다면 발과 다리에 혈액이 머물러 있게 됩니다. 신부전이 있는 사람은 납작 엎드릴 때 불편함을 느끼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호흡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신부전을 의심하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발목 인대 부상, 발을 헛디디거나 접질리면 인대가 손상을 입거나 뼈가 부러져 발이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다친 부위의 치유를 돕기 위해 해당 부위에 혈액이 모이면서 붓는 것입니다. 인대와 뼈를 다치면 발목의 구조가 불안정해져 체중을 실을 때마다 강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를 방치하면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땐 반드시 병원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성 정맥부전. 정맥의 흐름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만성 정맥부전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많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정맥이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하는 펌프질이 약해집니다. 정맥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반막이 망가져 혈액이 역류하기도 합니다.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발과 다리에 머물면서 붓는 것이죠. 이럴 때에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수술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발건강을 지키기 위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전해드립니다. 발 마사지. 발에는 작은 근육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피로를 쉽게 느낍니다. 특히 발바닥 아치 밑이나 발가락 사이에 근육이 밀집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눌러주면 도움이 됩니다. 발 마사지는 발에서 심장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직접 해도 좋지만 압력이 약하거나 손이 필요한 경우 골프공이나 단단한 페트병을 발바닥에 두고 발을 돌리는 방식으로 마사지를 해도 좋습니다. 발근육 강화 운동. 발을 지탱하는 근육들이 건강하면 자세가 쉽게 삐뚤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로나 충격에도 발을 잘 지탱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발 근육 강화 운동으로는 바닥의 수건을 발가락으로 집어 움직이기,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기, 계단 끝에 발을 대고 우아래로 움직이기, 발가락으로 공깃돌 줍기 등이 있습니다. 장딴지나 발 주변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벽에 기대서서 무릎을 편 채 장딴지가 당길 때까지 발을 굽혔다 펴기,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족욕.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발 건강은 물론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42도에서 44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면 혈액순환을 촉진해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물은 복사뼈가 충분히 잠길 정도가 좋고요. 꼭 족욕을 따로 하지 않아도 발을 씻을 때 조금 더 오래 담가두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발을 물에 담그고 있을 때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이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맞는 신발. 신체에서 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발 건강에서 신발이 차지하는 비중도 큽니다. 제대로 된 신발을 고르지 않으면 발이 금세 피로해지거나 무지외반증 등 족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신발을 고르기 위해서는 너무 꼭 맞거나 앞부분이 뾰족하고 끼는 신발은 피해야 합니다. 신발의 윗부분은 재질이 부드럽고 바닥은 패딩이 잘 돼 있으며 굽은 2.5에서 3cm 정도 높이로 충격 완화가 잘 되는 재질이 좋습니다. 특히 장거리 보행이나 조깅, 달리기 등의 운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크기가 넉넉하고 발바닥의 종아리를 지지해주며 충격 완화가 잘 되는 운동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발 건강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는 흔히 일상에서 손은 깨끗하고 발은 더럽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이 손보다 깨끗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손은 하루 종일 다양한 일을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계속 만지게 되는데 그에 반해 발은 하루 종일 신발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손과 발의 세균을 검사해보면 손의 세균이 더 많다고 해요. 하지만 신발에 하루 종일 갇혀있는 신세다 보니 가끔 냄새도 나고 손처럼 자주 쓰이지 않다 보니 홀씨밭기 일수인데 발은 손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신체를 묵묵히 받쳐주는 가장 굳은 일을 한답니다. 나의 하루를 묵묵히 견뎌준 발, 오늘 밤의 족욕으로 그 피로를 풀어주는 건 어떨까요? 100세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